0: 까지 못한 거예요.
1: 라디오 웨이브.
2: 라디오 웨이브.
1: 라디오
2: 웨이브. 라디오 웨이브. 라디오 웨이브.
3: Playak, Rádia Wave. Ty největší hity současnosti, minulosti i budoucnosti.